0: 이제 대외 풍파 노래.
1: 아.
0: 낚시바 맞네.
1: 시야.
0: 난 지리야 성황이 낚시바 맞는 성황이 아이스 같아.
1: 对啊。所以做个就嘛不一定靠啦，哈哈哈哈哈！对，系啊，嗯。
0: 咱来听这个春天节，嗨嗨人生，
1: 嗨嗨人生啦，哈。
0: 嗯。
1: 好啊，没问题。
0: 好，
1: 没问题，谢谢，感恩，拜拜。